transmission 시범증. 만은이 타나스노튼 타나보바 transmission 신동 다른슨 야마이 알리츠 타나보바 transmission 신동 니공당 부자코 미니스머농 라북츠 부자코 미니스머 봉우농 아오건 신동 트록 아코농 디스터듬 신동 봉우아코 미니스머농 고해마닝이 아오상 하스터 신동 듬 욕바 앙아시츠 트록 아코농 로컬 타일런 신동 트록 아코 미니스머농 라디오 톡 신동 Truk aku menit mencer pengunung demi waktu kena tembak sentung. Truk aku menit semerung dalinungi Hindi hasil English usinung ICC Women's T20 Cricket World Cup 2026 sentung yopo angasitze. Tentu aku menit ternung kohimaningi nakamis hasil English usinung litsu san yopo angasitze. Tentu aku menit semerung dalinungi ICC Women's T20 Cricket World Cup 2026 ton yopa angashitsu tiyakub nit liyer pungunong telinungi hindi aser English usinong linak osang yopa angashitsu aser tokwa kunong telinungi ICC Women's T20 Cricket World Cup 2026 ton yopa angashitsu.

마방 드네다쿠 니뽕와 동반의 칼미 로컬 탤런트 신동농 장 스튜던 유닌 목국 중화장아이 바 신동농 그나장아 실마케기와 아스누키 앙아디

이파야 가시와니 목곡종 아스누키 A Song That Inspires 순동하시고 마느네 토코 아쿠 미트메사 동마는 클미 라디오 독 순동농 오늘 월드 블러드 터너데이 남사다 바스노이다

에피시아다 보 베즈드곤 튼넷 노야메 샬리얼 사가 크리스타 심베타 타그석 야리 아스녹시 야넴 다우지 아가츠 타네부바 비터 다보아 심드곤들 티농 사가네노 기보바이수 크리스타 다우지농 이낭 아티아노 크리스타인 나 아슬니 다우지에게 금석 이수 다우지에게 나 아슬니 바젤 금닥 쓰고 이바 다우지자기 이바 리마농 다우치마바 인약즈 크리스타의 악항을 아누 쿠시아 크리스타 다우치농 아인바 타망을 가스디드 아용즈걸.

이바이 낭 들랑즈바 솔루션지 알로고농지 더브랑 임든농지 더브랑 망우즈 사가 기봉농지 알로기를 브랑당강주 양지 들랑즈바 앙우자고 고마 앙우즈 나야시즈 오 드스드부 바노 바르기당 야마이 리바 리루바기 록티농아 야마이 진비디아 서도히 바르노 기봉농 야마인드 바기 록티농아 부르마드메드나 야마이당 빈시디아 서도히 다 기봉농지 당 들랑즈바 아적시 앙우즈 아데노듬 에든즈기농 임든 무든석당 당아 뚫록든지 그짜 무든석당 기봉 무성든석하고데 아농지 임든지 도몰롱아가스스팀 록디농 도몰롱아가스스팀 사가 기봉바지 무성하고 기봉바지 양로드들벌레 임든지 바사사종사하고 기봉 양로드들벌레 알로구지 다종하시자고 그지용 기봉농 그지 녹살렬 염드니 아르고이 록디 발랄라이 이바 녹사지당 번라루자고 아농지 니송샤이 비기봉 금즈가 아유스바지 강아당 신디 부름당농이 다오바 다 메종보바 니토굴록 시사즈 디시사당바 농지 이바 시사즈지 아루즈라 아스 증르미 늘기봉고다 빌름즈 증르미 빌름즈바 시사즈지 느 시사즈 농글미 빌름록스라오고 정람이 늘 기봉지 꾸달리닥스늘 이바 낙치동지 니송시야 저라보르다금시야 기봉이랑 낙치동가가가즐라 늘 기봉지 야마야리즈 야마야리즈다 낙치동가가가즐라 낙치동마가바 기봉지 록디야수시 강아당 담석스 기봉하시라고 다디시즈 담마종알리바 기봉하시라고 아농지 낙치동가가 아유바 기봉하시즐라고 라이시바농 르브랑당라방 가나임디농 매정보바 이수위 사야디야 약바자 기봉농화도 이수와 니옥바기 사야디야 담마곡사기 다곡사 금닥사도 양이 매정 요한 아셈 트디농 야마이즈루알리얼 그드부상담 아스누기 오미스라 덤리야기 마스 사가 마바스 우치야기 매염덥디다샬리얼 오미스라 덤리야기 마스 사가 마파 아슬 우지야기당 미염덥디다 샬리얼 덤미염지 우아기마스 덤미리야기마스 사가 마파기 우지야기 사가 단데 뜻지드 마이가 니고다이야글 아이브농 단누르지 드냐즈 다중아스농 늘잘라 달락라지철 달락큰 아롱주 아롱주다 잘리 사다리왕 다시 욕스 단누르지 기마요누르지 라스다 도관자기 사다야 알리아우즈 이바 사다지 펜나르기 아가슬 오자니 기마이건 오디니 다스 노트스이 사다지 미실 너노 기마이 모즈 너노 보 사다디지마노 다드지양 미벌 단노랑르 이바 사다야 지양을 오자라 다적사고 오자라 농을 오바이 말리바이게 하지라고다 제 사가 더방자기부 사다디치 다지 더방자기부 더미의 무진비얼 사가 엄마바자기부 사다지 신구에게 알리얼 트레인드 아스 시르드와노 아요가 엄마바기 사요 아슬 구다 빈나루아기 구다 무노구라지라 아치바자 엄마바기 사요 사가 더방자기부 더미의 무진비얼 라이시바이바지 농아 다스라자 아농지 단노드미야기 아스누기 아시바당 능이부 리아사유바양 바노 다금농 당하적스 벤시아오바지 리아사유바 지양 바노 딱지 이듬지 리승금마 아워다스야 아농지 디치다 시바당 능이부 무지 벤시아사유바 사라사듬사유바 아스신드비와사유바지양 동디방디발리얼 아비짐즈신 미츠 안나아스 트록농 다누르가 비아우즈 르마농 사유대당 아스구당 바타잉금디 바이바농이 미빌라즈다즈루알리얼 아디아노덤 누누게아이바 우지구당아드들 니부 야마양아드들 다누르가 안나사 바타누라스당 두부이 이마록바나르기 이지마 사유왕 바구당 다잉금디 이누이 미빌라즈다 신을 바지 단루라나사 경기당 수인당 능

0: 하고.
1: 아이노, 네, 잘 봉라. 아스놉 데디브 신작스마 간즈즈마스지 마방 앙우당 뜨물롱롱 알리즈바갈 시디.
0: 샹니 매저 뽑아노 이밤에 아약농 강아당 중얼 다스바지 니 시디해 땅아리 나수시 랑가다 중 어약라 약다 블라다 아스누기 시하독슬라나
1: 아우, 아직 시다가 뭐.
0: 아노 무드메카리 다중 어약다빠 앙우당 아스물롱롱당 중얼 다 메빌미 나 당하랑제 중화약 뜯고 다 드농상아가 지질하제 아진
1: 아이도,
0: 야마도 아제
1: 어,
0: 내녹당 뭐
1: 시다가지.
0: 블랄 그 모농장도 뭐 아유 사가니 내나당 미시야로 봐다 니시가도 아진 야마야
1: 오늘
0: 와자
1: 와당 할려고요.
0: 또 아노 메드메락 스메다 중 르브랑다드라 이바인당지 드농상 아가 지질라 그지 봐스라 아스노 아자기 아스노닥 스메 아셀 작라다 중 알리바 르브랑다 딱스나도나
1: 아이도, 시다가 오지.
0: 고당 아스누기 당아리 다중 언약드빠 르브랑다다 다중아 다시 이바자기 아스낭아지 드몰롱 드사독빠 악메나 아지당 마스 당아락 다중 르브랑다지 무랑바자기 아스 시사즈자지 무르크 딱자제 아농제 나 아스르니 안마스 블라리느라 아누구시야 니송 카르닥부사 마바다중 르브랑다다 대농상 아가즈즈 바제 아스누기 무랑디야제 나
1: 아우, 강아당 잘하는 망하고 뜨능상 아가즈즈 다스바 요누기부 끊임없는 샤오야 오다 비비인당 리드바 아루바 단장 지향자바 안가즈가 알지 강아당 블랄르당 안오다 끊느부사로기 끊나 이밤에 신작스마가자오야
0: 아치 준비를 당하시 니부 그자미나 갈고 하지 아야지 단는 농예스 너가 저게 약점랑 저디
1: 하이 노 하방 노 끊노디 노
0: 아니,
2: क्या बात है, बड़े दिनों बाद।
3: हाँ यार, अच्छा सुन, दाढ़ी बनवाने का कितना होगा?
2: अरे वही अपना 60 रुपया।
3: अरे यार, अभी सिर्फ मेरे पास 30 रुपए कैश है।
2: तो देख, दो तरीके हैं। पहला, आधी दाढ़ी करा ले।
3: और दूसरा?
2: अरे डिजिटल पेमेंट कर, यूपीआई से।
3: ये लो यार, यूपीआई ने तो बचा लिया।
2: एक काम कर, फेशियल भी करा ले, डिजिटल पेमेंट कर देना।
4: भारत करता है डिजिटल भुगतान।
5: हर लेन देन अब है आसान।
6: अस्नुकी तेत्सर्टम सिंदुंग नोंग सिंसाक संबा आंगा शुकु थांग माबंग थिया सुला इमचिना जांगा खिन बलला तन बांगा दी।